우리말 방송 시간입니다. 지금부터 이 시간 저선호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본 방송국에서는 중파 1269kHz, 단파 95.5MHz로 방송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는 도나시 민족종교사무위원회 뜨거운 협찬으로 꾸려지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생활과 건강의 김철매입니다. 요즘 자녀를 키우는 가정이라면 대부분 아이에게 어린이 전화 시계를 마련해 주고 있습니다. 자녀의 위치를 확인하고 긴급한 상황에서 연락할 수 있어 편리하다 보니 거의 학생들의 필수품처럼 자리 잡았는데요. 많은 부모님들은 휴대폰보다 화면이 작고 사용시간도 짧으니 눈 건강에는 큰 문제가 없을 거라고 안심하곤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편리하게 쓰고 있는 이 어린이 전화시계가 의외로 아이들의 시력을 손상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우선 사용 거리가 너무 가깝습니다. 아동의 안구 구조는 아직 충분히 성숙되지 않았으며 6세 이전은 안구 굴절개와 안근 조절 기능이 발달하는 중요한 창구로서 안구의 가소성이 매우 크고 시력 손상의 고위험기이기도 합니다. 아이가 시계를 볼 때 화면과 눈 사이의 거리가 20cm 미만에 불과한데 이는 국가의 눈 보호 표준인 40cm의 근거리 눈 사용 안전 거리보다 훨씬 짧습니다. 장기간 매우 가까운 거리에서 사물을 보면 눈의 모양 체근이 지속적으로 강하게 수축된 상태에 놓여 이완되지 못합니다. 이로 인해 근육 경련이 반복되면 가성 근시를 유발할 수 있으며 이것이 장기간 누적되면 진성 근시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화면 사양이 눈에 부적합합니다. 어린이 전화시계는 대부분 작고 선명한 고화질 화면으로 픽셀 밀도가 높고 광선 대비가 강하며 일부 저가 제품에는 심한 깜빡임, 블루라이트 과다, 밝기 불균일함 등 문제가 존재합니다. 아이가 화면을 집중해서 볼 때 눈 깜빡임 횟수가 정상적인 분당 15회에서 20회에서 갑자기 5회에서 8회로 줄어들고 눈물이 빠르게 증발해 안구 건조, 눈의 뻑뻑함, 시각 피로를 쉽게 유발하는데 장기간 자극이 지속되면 망막의 광수용 세포가 손상되고 눈의 조절 능력이 약해집니다. 셋째로 사용 환경에 제한이 없습니다. 휴대전화와 태블릿 PC는 주로 정해진 상황에서 사용하므로 부모가 언제든지 관리 통제할 수 있지만 전화시계는 하루 종일 착용할 수 있어 아이가 휴식시간이나 등하굣길, 잠들기 전에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주 불규칙하게 가까운 거리에서 눈을 사용하면 눈이 계속 쉬지 못하게 돼 아이의 소중한 원시 비축을 지속적으로 소모하게 됩니다. 소아의 원시 비축이 너무 빨리 소진되면 근시가 비가역적으로 발생하게 됩니다. 전화시계는 사용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합리하게 관리 통제하고 규범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3세 이하 영유아는 전자제품 접촉 시간을 최대한 줄여야 합니다. 3세부터 6세 사이의 아동은 긴급통화 목적 외에는 전화시계의 오락 기능을 사용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하루 화면 사용 누적 시간은 30분을 초과하지 말고 1회 사용 시간은 10분을 초과하지 말아야 합니다. 6세부터 12세 학령기 아동의 시계 화면 총 사용 시간은 하루 1시간 이내로 제한하고 한 번에 20분을 넘기지 않도록 하며 학교 휴식 시간, 길을 걸을 때, 차에 탑승했을 때에는 사용을 피해야 합니다. 12세 이상의 청소년은 어느 정도 완화할 수 있지만 1회 사용 시간은 여전히 30분을 넘기지 말아야 합니다.

무더운 여름 소셜미디어에는 올해는 예년에 비해 매미 소리가 유독 크게 들린다는 게시글이 많이 올라왔습니다. 지속적인 고온은 마치 수컷 매미들에게 흥분제를 투여한 듯 기온이 올라갈수록 짝짓기를 위한 울음소리가 한층 더 잦아지고 거세지고 있습니다. 매미 소리는 최고 80dB에 달하며 이는 지속적인 전동 드릴 소리와 같습니다. 여러 지역에서 매미 소음과 관련된 청력 손상 환자가 발생했다는 보도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대체 어떤 증상이 나타나면 주의를 해야 할까요? 매미 소리로 인한 청력 손상을 어떻게 예방할 수 있을까요? 의사는 다음과 같이 당부했는데요. 매미 소리는 고주파 소음에 속합니다. 이러한 환경에 장기간 노출되면 귀의 소리 여과 기능이 저하돼 생리적 이명이 발생하기 쉽습니다.

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충분히 휴식하면 일시적인 이명이 완화됩니다. 그러나 이명이 2, 3일 동안 지속되거나 청력 저하가 동반된다면 반드시 빨리 병원을 방문해 영구적인 청력 손상으로 발전하는 것을 막아야 합니다. 심근경색, 뇌경색은 잘 알려져 있지만 귀에도 귀경색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잘 모릅니다. 신경성 이명과 청력 저하가 동반되는 것이 전형적인 증상인데요. 한쪽 귀의 청력이 나빠지면 반드시 응급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가 매미소리의 최고조 시간이므로 밀림에 장시간 머무르는 것을 피해야 합니다. 매미소리가 청력에 영향을 미칠 수는 있지만 매미소리가 이명이나 청력 손상의 유일한 원인은 아닙니다. 일상생활에서는 과도한 긴장, 불안, 수면 부족, 피로, 밤샘 등의 나쁜 습관을 피하고 잠잘 때는 마음을 편안하게 해야 합니다. 소음 환경에 장시간 노출된다면 창문을 닫거나 귀마개를 착용해 소음을 물리적으로 차단하는 것이 좋습니다.

0: 친척이나 친구와 이어폰에 대한 이야기를 한 지 얼마 안 돼 쇼핑 앱이 금세 같은 제품 광고를 추천해주고 무심코 샤브샤브를 먹고 싶다고 말하자 미니 영상 플랫폼에 주변 샤브샤브 집이 추천이 떠오릅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마 비슷한 상황을 겪어봤을 것입니다. 번번이 우연처럼 보이는 장면들이 반복되면 휴대폰이 하루 종일 우리의 대화를 엿듣고 있는 건 아닌지 의심이 들기 마련입니다. 기술적인 방면에서 보면 앱이 실제로 마이크 권한을 호출해 음성 데이터를 수집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 전자기술 표준화 연구원 네트워크 보안센터 평가 실험실에서 발표한 실험 보고서에 따르면 지속적인 백그라운드 녹음은 휴대폰의 전력 소모 속도를 정상보다 약 27% 빠르게 만들고 뚜렷한 발열과 버벅임을 동반해 일반 사용자가 일상 사용 중에도 이러한 현상을 충분히 느낄 수 있다고 합니다. 이와 동시에 휴대폰 조작 시스템은 상태 표시란에 하이라이트 알림을 통해 마이크 호출 상태를 실시간으로 보여줄 뿐만 아니라 백그라운드에서 1분 후 자동 종료되는 기재는 도청 행위를 차단합니다. 마이크 권한은 오직 프론트 엔드 앱에서만 사용할 수 있으며 여러 개 앱이 동시에 도청하면 서로 방해를 받게 됩니다. 설령 이러한 기술 장벽을 돌파하더라도 대규모로 몰래 열뜯기를 하는 비용은 너무 높아 엄두를 내지 못할 정도입니다. 스마트 음성 산업 한 선두 기업의 음성 옮겨쓰기 비용을 예로 들면 하루 활성 사용자가 1억 명인 앱이 매일 1시간 동안 유효하게 사용자를 모니터링할 경우 연간 운영 비용이 무려 263억 원에 달하며 24시간 모니터링 시에는 그 비용이 6,307억 원까지 치솟습니다. 관련 전문가들은 앱이 도청을 통해 사용자 프로필을 파악하는 것은 비용 대비 효율이 너무 낮고 법적 위험이 매우 크며 쉽게 발각될 수 있어 상업적 논리로는 전혀 성립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몰래 엿듣기가 성립하지 않는다면 뭘 얘기하면 그걸 추천해주는 상황은 어떻게 된 것일까요? 해답은 바로 빅데이터 사용자 프로필에 있습니다. 관련 전문가들은 앱이 사용자의 평소 사용 습관을 분석해 다차원 사용자 프로필을 형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개인화된 추천을 한다고 분석했습니다. 수만 건의 추천 메시지 중에는 언제나 사용자의 최근 요구와 딱 맞아떨어지는 건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런 우연한 일치에 주목하게 되면 감시당하고 있다는 착각을 쉽게 하게 됩니다. 또 다른 핵심 요소는 앱 간 데이터 연관성입니다. 인터넷 광고는 일반적으로 실시간 경매 방식을 사용하고 사용자가 온라인 플랫폼에 접하는 전자상 거래 광고는 광고 플랫폼이 노출 기회를 여러 곳에 동시에 제공하고 실시간 경매를 통해 성사된 결과일 뿐 전자상 거래 플랫폼과 소셜 플랫폼 간의 데이터 교환이 이루어진 것은 아닙니다. 지난해부터 어린이 전화 시계를 둘러싼 계정 거래, 대리 운영, 유료 좋아요 서비스 등 다양한 회색 산업 문제가 연이어 보도되면서 단순한 시력 손상 문제를 넘어 어린이 전화 시계에 숨겨진 위험성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어린이 전화 시계는 본래 자녀의 안전 확인과 가족 간의 긴급 연락을 위한 생활 필수품이지만 과도한 소셜 기능과 불합리한 시스템 운영으로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을 방해하는 요소로 변질됐습니다. 따라서 무조건적인 사용 금지보다는 연령에 맞는 합리적인 사용 규제와 가정의 올바른 지도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아이들이 가상의 수치와 허황된 관계에 집착하지 않고 현실에서 진정한 우정을 키우고 건강한 가치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올바른 전자기기 사용 습관을 길러주시기 바랍니다. 100세 시대 100살까지 건강하고 활기차게 지금까지 방송 담당의 김설매였습니다. 여기는 도나시 용매체 중심 라디오 종합 채널입니다.
1: 听众朋友，这次的朝鲜语节目播送完了，感谢收听，请您继续收听本台的其他节目。畅享电子支付，谨防电信诈骗，维护消费者合法权益。普通话与素质同在，与形象同伴，与文明同行。